하신 말악하심을 이루미 한야나와니 에멘는 디베마 유코하이뇨미와 구루수레카 하이 아후피냐나와니 에우하가노케미 하우페베토세냐네 마리칼토 야부사카 부야코 에미 오민비야야이와 세로루 아이테헤페